0: 제프로힌이 너거 떨는 여스쿠 파요. 앞으로 심은 어바 해는 거야.
1: 아, 차?
0: 담은 이봐. 처음에 꺾던 팔마락은 안 가면 되고, 뻘까 수위 뻘이나 지나면 해만하고. 아니, 원주먹이 떼겠어.
1: 담은 봄뜨?
0: 아버님 새 시간 세우면 되잖아.
1: 아, 차?
0: 아버님 박은요, 농사 가요 필요하고 참고. 농사도 사면 꺾세, 안 보면 완숙시오, 딸 돌아가고.
1: 어, 달디야, 빤터. 안 봐, 아버님은 완숙이 굴빠양이 동거니. 아버님 박은요, 안. 봄이라 꺾던 만포로. 넌 뭐지, 꺾부터 걸레마로, 너. 마숨이 짜증이 안고. 꺾으리. 아니, 니네 눈이 쩔었까 함. 숨을리나 딱 푹 리피야. 약궁 약하고 이킥라이던디. 아양 팔자 한가냐? 꼰 꺾으리. 우리 가이, 못하듯 키우리.
0: 하야카이, 넌 뭉착 하냐, 그래. 빨리, 가이, 완숙이 떼어 만자카.
1: 당봉들?
0: 얼른 야스쿠 치니 시패를 뭐 아주 그 야파 소문이 우글고 소문이 advanced information 땅 소문
1: 이치네 동네 아부터 사는 낭이 없리 아방도 나기네 사이키 가블라 아니 재앙 참은 아와 할게 되다니
2: just 가면 뛰니 버고 못 한다 무슨 꼭
0: 사람 잡다 따위래 사이만하니 아시 버츠 버튼이 또 가무릭 뛰 무릭 타이는 소문은 뛰 무섭지 아니 원충마 동문이 하지 좀 따블레 병띠 병 고속

0: 장할, 나무가 봐. 나무는 가득해서 세만 물리야. 아, 그 실내 뺄만 코랑 짐지 그나 보시고. 앙따이 약거리 바로 물리야. 기분이 배자. 설행 그나. 훈련이 두 번이 나고 하이는 그나 보고. 아니, 스페셜 아이비로 호르시 코그나를 그라리.
1: 아, 뭐, 나무 호지나.
2: 我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那个，把
1: আনি কম না খানবলা
2: খাবলে
1: পান